0: 얼마나 좋은 기만을 일만 조금 기만까 지나는
1: 일마다만 나나난
0: 세속 일마다 와카 공기야 일마다 나는
1: 유카 줄이마나 상업분할이 와카
0: 가왕 카냐마라 비가다 차리니 줄이맘 쪼크 밥수 와카나 와카나 솔로 야하쿠 와와쿠나 그리코모소 아지치
1: 셀토 텍스 냉기 코세토
0: Ema cosito, ema cosito. Amari yui cambiare saco, rato te gramos. Lo pidamos de aturari.
1: Nya cosito, panca.
0: Cam, maiga ni cama, canyuca, caristo, mi casa, o agro, na primitar, da sapandi.